0: 깜짝 예미 쇼!
1: 야, 도시리 가도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가가미 쓰바나이!
0: 깜짝 예미 쇼!
1: 뭐다 필요한 임포텐 유료한 금방한 바가이 싹갈로와까!
0: 깜짝 예미 쇼!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미 쇼!
1: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24 호라스!
2: 조이! 조이! 조이 뽑아달라고 미 조이!
3: 아이 날 빠신지 않은데 쓰라려 나가미
2: 어디만 나만 이까오 먹인디 안 먹어 니라려 까모
3: 안돼노
4: It's throwback all the way. All the way. In an all flashback Sunday. MOR Classics. More music. MOR Classics. Four decades of the biggest Pinoy chart busters. And the greatest international trailblazers. Get ready for a load full of retro.
5: Manila style.
6: Disco.
5: Novelty.
6: Jukebox.
5: Standard.
6: Ballad.
5: Folk.
6: Country.
5: Rock.
4: From the year 2000.
7: MOR. Classic.
4: The 90s.
7: The 90s.
4: The 80s.
7: The
4: 80s. To the groovy 70s.
7: 70s.
8: MOR.
7: Classic.
9: This golden classic.
4: Every Sunday, 3 a.m. to 7 p.m.
10: With an extra serving.
4: 9 p.m. to 12 midnight. MOR Classics.
7: Classics.
9: Playing the hits of yesteryear just for you.
4: On MOR.
7: My only radio.

0: 빵짱 예리죠.
1: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인제 스쿨 스플라이 스파가운 그 가미 스플라이
0: 빵짱 예리죠.
1: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료칼 끝망한 바가이 싹갈래와까
0: 빵짱 예리죠.
1: 바라서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리죠.
1: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초이 바바칼 아비 초이 비친 초이
3: ano mong bitsin, ho?
2: Gamitin ko lang siya sa amigo ko. Parang relasyon naman may sabor man.
4: Hashtag Pinoy Classic. Hashtag Nagbabalik.